0: 성남대 동원을 여러 가서 왔니? 안나 말이 걸 들면 가.
1: 아, 소문단에 기득이다, 빠르마.
2: Ràdio Murta, una ràdio d'aquí feta